0: Lo Zoo di 105.
1: Squid Game,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, si gioca al telefono. Squid Game.
2: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
3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4: 아이, 예, 고인.
5: 게임일 뿐입니다.
4: 아!
5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
4: 자, 우리!
5: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
4: 말레고에.
5: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 동의서 제2야. 동의서 제2야. 여러분의 뜻에 따라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. 453번 투표해주세요.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뜻에 따라 첫 번째 게임에서 적립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6: 스퀴드 게임.
5: 게임일 뿐입니다.
6: 게임.
5: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투표해주세요. 투표해주세요.
3: 스퀴드 게임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6: 브랜드!
5: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뜻에 따라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하는 동의서 제2야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
7: Risentiamo, ma stavolta più piano.
6: Ma che cosa stai facendo?
5: Possibile.
6: Ma che sono subito? Porca
5: c***a! Possibile.
6: Vai a svegliare! Vai a cagare, vai a cagare! Vai a cagare!
5: Possibile.
1: Squid Game, la serie coreana più potente al mondo.
8: 105. Lo Zoo di 105.
9: Tamarri.
10: Ciao, oggi i Tamarri. Sono alla ricerca di un centro di aspirazione anale per farlo fare alla fidanzata, che dovrà fare